이리 아제 new harvest 비니 테나 디스닐 산데 what you gonna do well yeah gospel music 에 라테 스닐 산 하스트라르 고 에야 베날 케돌리 하스트라르 그라스 캔소 아제 야샤 니힐나다 할나 돌리 플랜테리 라디오 well yeah 에 아제 스트라르 고 에야 아제 콜나 디스닐 산 돌리